0: 여자 대모 사랑해라이 분둘레카 대모 시라네레바이
1: 분둘레카 분둘레카 메시 커서 파일랑나이 분두 여자 메시 커서 파일랑나이
0: 보보 신두리 태연의 유기배 기당고 푸타 골라인군의 유기배
1: 보보 신두리 나로 나이누레카 두두 비티게 달라오레가나로 나이누예자 두두
0: Mami kerong bo maiki bundu leka rejine mami samel bo maiki